0: 라디오 소피아 유원. 소피아 라디오, la publicité.
1: 퀴즈 안드윈! 미안치 피아노 리피아라 포포 대표나 50 미디언 다리아지 마피츠 샤파나 미라리아르 푸튼 딤라로 안 분르 이사 파루카 마르 루우자라 엔티주 엔겐아니 디에즈 111 에토알 6 에토알 5 디에즈 나우암 슈페랍 야세모아 나 알리파스 SMS 아미 038 00 020 26 니웨 고